지리한 밤의 청소가 다 끝난 후 어둠을 다시 되찾은 행성의 반구 조명이 사라진 도로 위로 난무하던 고철덩이들과 함께 도려내준 환부 되돌아갔을 뿐 누구도 없던 그때로 쓰라린 추억을 되살피는 잔인한 회고 미증유의 새로운 종소리가 울리며 태동하는 시간과 기억 사이 개입한 적절한 왜곡

기나긴 순환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순환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순환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순환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순환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순환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순환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순환을 종식시키는 추락.

지키는 추락 기나긴 수란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수란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수란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수란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수란의 감옥에서 구출할 끝없이 유전하는 수란을 종식시키는 추락 기나긴 수란의